야, 너 뻔마 올라 이에 또 빼. 전화 난 뉴비 때 난 아시 뽑기와 현호. 네. 뭐 가나 나까쇼 내뭐 있디야 해. 예. 아무로 뭐야 누구디야. 눈보 눈망녀뽀. 눈망녀뽀. 왜니 또 땅가 구조 눈망녀뽀 해 나이 누가 땅거네. 예. 왜 가땅거 이게 걸우발로로 해. 뭐 가나 아까 까라 뭐 있디야 해 나이는. 가쇼 내이모.